가만데 설명 우리 할래 왜 수일이 가져간 거지 왜 가봤어 빠사한테 그 무지 차야 어디 구원지 여금 안 받는데 왜 봤어 음악 안 받을래 왜 가봤어